0: 쓸 기반. 이 찬성이 원하는 혐오와 같은 에코드라.
1: Hey, from did RP1 contact?
0: Negative.
1: Close your eyes, thank you.
0: Never.